0: We also heard from South Korea, whose presence this year was more involved than in previous years, even taking a leadership role in the drills. Captain Young Kwon Choi works in cyber communications and planning and talked about that deeper engagement.
1: 임팩 엑서사이즈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시점에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 그 대안하고 있는지
2: 아 이거 좀 긴데 그 한국은 일단 휴전국이다 북한과 아직은 드러나지 않지만 전쟁 중인 국가다 잠깐 쉬고 있는 국가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 상황을 우리는 사전에 그 미리 학습을 하고 왔다. 임팩 훈련에 대한 상황을 학습을 하고 왔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아마 세계적으로 좀 되게 우수한 부대이지 않을까 그렇게 난 그렇게 생각한다.
1: Because we're like still technically in a peace status and still in war with North Korea, he believes that we're a successful like country in regards of like level wise. We're very ready for anything that could happen.
0: You've been hearing from out in the field as HPR was out this weekend covering the RIMPAC war games for the final exercises that were impacted by the weather. The military operation winds up with a closing ceremony this week.